0: 여성! 여성! 뒷다리는!
1: 캡세크 불 잡았어! 도로스 야간인들은!
0: 도모사와! 무턴에 뭐냐?
2: 실리콘 아치아 직대.
3: 어느 수스터?
4: 메이피라는.
0: 거부 담아.
1: 준비입니다. 띠까지.